생각해. 아빠의 만수로 아들에게 아버지네. 에 바르도 마타드베데 다디다라게나. 아인스크 피르미 히타. 홀라세메디기에 테베르메도라살라자. 거의 다랑 리듬돈나트. 히타다르노에타. 안들로 타하날 피르미다야사자. 에 피르미 니티 포테 피투 아타르타. 행기 말하는 가오르리우와 받아놨다. 리두노 타나카디 칸둘레트 코헨다. 마타크웨네 니티포테 발모 웨키야. 칸둘루벨레트 티에나다. 게누 피리미 키야라 웨네삭. 시하라 니트미니.